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의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삽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신선하고살이통통한킹크랩이珲春이라는변경소도시의미식 IP 와문화관광명함장으로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21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시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삽위원회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숙권평정석이가봉사업발전에대해내린중요지시와전국봉사업대회정신숙권평정석이가중공중앙정치구제25차집단학습시에한중요연설정신숙권평정석이가호남성장사류양시폭죽공장폭발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전달학습했습니다그리고호옥정성장이훈춘조사연구시에한지시정신전성군중신변의부정기풍과부패문제집중정돈방공실5월7일사패정신을전달학습하고관철시달조치를연구포치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생태환경보호독찰관련사업전개상황에관한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성주당의포치요구에따라당지실정에맞게추진하는것을견제하고의여경험을참답게학습참고하면서생산성봉사업을대대적으로발전시키고생활성봉사업을육성장대시키며대외무역자본수용능력을강화해봉사업분야의공백을보완함으로써珲春의개방발전을가속화하는데견실한기초를제공해야합니다재방지감소구조사업의정치적책임을절실히짊어지고재방지감소구조사업체계를가일층보완하며재해감측과조기경보를강화해자연재해방지와대처능력을힘써제고해야합니다세가지관리세가지필수요구를엄격히시달하고시시각각방심할수없는책임감으로종점업종과분야의우한조사정돈을지속적으로심화해인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전력으로보장해야합니다생태환경보호의정치적책임을견결히짊어지고독차를접수협조하는정치적자각사상적자각행동적자각을증강하며문제시정을강도높게틀어지고생태환경질을지속적으로향상시킴으로써珲春의양호한생태환경을절실히수호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또기타사항을연구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근일에신선하고살이통통한킹크랩은이미珲春이라는변경소도시의미식 IP 와문화관광명함장으로됐습니다날씨가따뜻해지면서대량의관광객들이소문을듣고찾아와심의진미를맛보면서당지문화관광소비시장의열기를지속적으로뜨겁게달구고있습니다정심식사고봉기에珲春거리의해산물식당에는고객들의발걸음이끊이질않습니다투명한유리장속신선한킹크랩은관광객들의카메라렌즈속의왕홍필수방문지로됐습니다직접선택하고즉시조리해바로맛볼수있는몰입식체험은관광객들의사랑을받고있습니다관광객들의신선한맛보기열풍은珲春의요식업문화관광의소비를지속적으로상승시키고있습니다해후珲春해산물거리의여러음식점에서는안매장뒤음식점모식을채용하고있는데앞쪽에서림시양식하고현장에서고르며뒤쪽

한국에서는 가공과 즉시 조리를 책임짐으로써 매한 마리의 킹크랩이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신선함을 유지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러시아 지역적 우세와 종합보수구 정책을 의거해 훈촌에서는 전국 최초의 킹크랩 보세 중개에 새로운 모습을 구축했고, 도착 즉시 검사하는 등 편리한 조치가 더해져 전통적인 물류 체계를 철저히 최적화했습니다. 전통적인 륙로 운수 환적과 비교해 보면 새로운 모식은 물류 시간을 대폭 줄였고, 킹크랩은 빠르면 9시간 만에 향항의 식탁에 오를 수 있어 전통적인 모식보다 4일 내지 5일 단축됐기에 생존율과 원가 우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이 모식은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맛본 후에도 저체온인 물류를 통해 신선한 킹크랩을 집으로 배송할 수 있어 관광의 맛을 집에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노동모범 정신, 노동 정신, 장인 정신을 깊이 있게 발양하고자 훈촌시 중국금 노동의 미 정업은 주제 촬영 대회가 그날에 정식으로 개막됐습니다. 현재 전시를 대상해 우수 사진 작품을 모집하고 있으며, 영상으로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카메라 렌즈로 분투의 힘을 전달하면서 새시대 훈촌시 종업원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와 도시 발전의 새로운 성과를 생동하게 전시하게 됩니다. 중국금 노동의 미 노동 풍채 찬양과 훈촌의 화려한 장을 담아내는 것을 주제로 한 이번 촬영 대회는 훈촌시 총공회에서 주최합니다. 전시 각 기관, 기업, 사업단의 재직 종업원, 퇴직 종업원, 평범한 촬영 애호가들은 연령과 직업에 제한이 없이 촬영을 사랑하고 노동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작품 공모 마감일은 6월 1일이며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작품 공모가 마감된 후 전문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해 각종 상을 선정합니다. 우수 작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집중 전시해 노동을 숭상하는 농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훈촌시 고품질 발전이 끊임없는 정신적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1일에 훈촌시 마천자향은 춘경 생산의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천자향 오이촌의 논밭에서는 모내기 작업이 과거 경험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입한 북도 위성항법 모내기 보조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 정밀화된 현대 농업과학기술로 춘경 생산의 계속 재생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논밭에 들어서면 북도 위성 고정밀항법 시스템을 탑재한 고속 이안기가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작업 일꾼이 작업 매개 변수를 설정하면 운전자가 추가로 조작하지 않아도 농기계가 계획된 궤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직선 주행하며 일정한 속도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동 경로는 곧고 정연하며 모종의 깊이도 일정하고 간격 또한 균일합니다. 이처럼 전간 작업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면서 지혜 춘경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력 위주의 농사로부터 지혜 농업으로, 경험에 의존한 재배로부터 과학기술 농업으로의 전환 속에서 북도 위성항법 모내기 보조기술의 광범한 응용은 겨재배의 정밀화 관리 수준을 절실히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과 품질 효율 제고라는 다중 목표도 효과적으로 실현해 올해 벼의 안정적이고 높은 생산량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공익 광고는 도시 정신문명 건설을 보여주는 직관적인 창구이자 전국 문명도시 건설의 중요한 선전 단체입니다. 그러나 훈촌시 여러 곳의 문명 선전 판에는 페인트가 탈색되고 선전 판면이 파손되며 모서리가 들뜨는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선전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전체 미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심 여러 구간에서 원래 색채가 선명하고 그림과 글이 정연하던 문명 선전판들이 이제는 얼룩지고 낡아서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부 선전판은 장기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대면적이 탈색되고 화면이

보호하며 보호막이 벗겨지는 등 로화 현상이 나타나 공의표와 문명 도안을 똑똑히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일부 선전판은 인위적인 충격과 훼손으로 판면이 깨지고 변형됐으며 테두리가 파손되기도 하고 일부에는 쉽게 주워지지 않는 얼룩과 긁힌 자국까지 남아있습니다.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도시 문명의 명함장을 빛내기 위해 관련 직능 부문에서 순찰과 관리보호 력도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선전판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진행할 것을 호소합니다. 탈색되거나 파손되고 낡은 선전판은 제때 교체하고 락서와 잡동사니를 정리하며 방부, 보강, 청결유지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시화 관리보호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책임 구역을 세분화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선전 시설이 늘 완전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의 훈춘시 제4중학교에서는 2025년급 학생들을 조직해 청춘의 힘으로 문명 창도, 손잡고 문명도시 건설을 주제로 한 도시건설 선전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은 문명선전, 악기 공연, 선전 수첩 발부 등 형식으로 평범한 시민 군중들에게 환경을 애호하고 문명도시를 함께 건설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일전에 훈춘시 제6소학교에서는 합리적 식사, 건강한 성장, 2026년 전민 영양주간 및 520 중국 학생 영양일 주제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문 의사를 초청해 소학생들의 성장 특성에 맞춰 합리적인 식단 배합, 식품 안전, 여름철 식사 위생 등 관련 상식을 자세히 해석했습니다. 또한 반급을 단위로 과학보급 포스터를 관람하고 영양 건강 장의서를 선독했으며 불량 식품을 거절하고 규칙적인 세끼 식사를 견제하며 건강한 식사 습관을 기를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삽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신선하고살이통통한킹크랩이珲春이라는변경소도시의미식 IP 와문화관광명함장으로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21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시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삽위원회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숙군평정석이가봉사업발전에대해내린중요지시와전국봉사업대회정신숙군평정석이가중공중앙정치구제25차집단학습시에한중요연설정신숙군평정석이가호남성장사류양시폭죽공장폭발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전달학습했습니다그리고호옥정성장이훈춘조사연구시에한지시정신전성군중신변의부정기풍과부패문제집중정돈방공실5월7일사회정신을전달학습하고관철시달조치를연구포치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생태환경보호독살관련사업전개상황에관한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성주당의포치요구에따라당지실정에맞게추진하는것을견지하고의여경험을참답게학습참고하면서생산성봉사업을대대적으로발전시키고생활성봉사업을육성장대시키며대외무역자본수용능력을강화해봉사업분야의공백을보완함으로써珲春의개방발전을가속화하는데견실한기초를제공해야합니다재방지감소구조사업의정치적책임을절실히짊어지고재방지감소구조사업체계를가열층보완하며재해감측과조기경보를강화해자연재해방지와대처능력을힘써제고해야합니다세가지관리세가지필수요구를엄격히시달하고시시각각방심할수없는책임감으로종점업종과분야의우한조사정돈을지속적으로심화해인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전력으로보상해야합니다생태환경보호의정치적책임을견결히짊어지고독차를접수협조하는정치적자각사상적자각행동적자각을증강하며문제시정을강도높게틀어지고생태환경질을지속적으로향상시킴으로써珲春의양호한생태환경을절실히수호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또기타사항을연구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근일에신선하고살이통통한킹크랩은이미珲春이라는변경소도시의미식 IP 와문화관광명함장으로됐습니다날씨가따뜻해지면서대량의관광객들이소문을듣고찾아와심의진미를맛보면서당지문화관광소비시장의열기를지속적으로뜨겁게달구고있습니다점심식사고봉기에珲春거리의해산물식당에는고객들의발걸음이끊이질않습니다투명한유리장속신선한킹크랩은관광객들의카메라렌즈속의왕홍필수방문지로됐습니다직접선택하고즉시조리해바로맛볼수있는몰입식체험은관광객들의사랑을받고있습니다관광객들의신선한맛보기열풍은珲春의요식업문화관광의소비를지속적으로상승시키고있습니다해후珲春해산물거리의여러음식점에서는안매장뒤음식점모식을채용하고있는데앞쪽에서림시양식하고현장에서고르며뒤쪽에서는가공과즉시조리를책임짐으로써매한마리의킹크랩이식탁에오르기전까지신선함을유지하도록확보하고있습니다대러시아지역적우세와종합보시구정책을의거해珲春에서는전국최초의킹크랩보시중계에새로운모식을구축했고도착즉시검사는등편리한조치가도해져전통적인물류체계를철저히최적화했습니다전통적인육로운수환적과비교해보면새로운모식은물류시간을대폭줄였고킹크랩은빠르면9시간만에향앙의식탁에오를수있어 전통적인 모식보다 4일 내지 5일 단축 대규에 생존율과 원가 우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이 모식은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맛본 후에도 저체온인 물류를 통해 신선한 킹크랩을 집으로 배송할 수 있어 관광의 맛을 집에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로동모범정신, 로동정신, 장인정신을 깊이 있게 발양하고서 훈춘시 중국꿈 로동의 미 정업은 주제 촬영 대회가 그날에 정식으로 개막됐습니다. 현재 전시를 대상해 우수 사진 작품을 모집하고 있으며 영상으로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카메라 렌즈로 분투의 힘을 전달하면서 새시대 훈춘시 정업원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와 도시 발전의 새로운 성과를 생동하게 전시하게 됩니다. 중국꿈, 로동의 미, 로동풍채 찬양과 훈촌의 화려한 장을 담아내는 것을 주제로 한 이번 촬영대회는 훈촌시 총공회에서 주최합니다. 전시 각 기관, 기업, 사업단의 재직 종업원, 퇴직 종업원, 광범한 촬영 애호가들은 연령과 직업에 제한이 없이 촬영을 사랑하고 로동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작품 공모 마감일은 6월 1일이며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작품 공모가 마감된 후 전문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해 각종 상을 선정합니다. 우수 작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집중 전시해 노동을 숭상하는 농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훈촌시 고품질 발전이 끊임없는 정신적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1일에 훈촌시 마천자향은 춘경 생산의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천자향 오이촌의 논밭에서는 모내기 작업이 과거 경험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입한 북도 위성항법 모내기 보조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 정밀화된 현대의 농업과학기술로 춘경 생산의 계속 재생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논밭에 들어서면 북도 위성 고정밀 항법 시스템을 탑재한 고속 이안기가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작업 일꾼이 작업 매개 변수를 설정하면 운전자가 추가로 조작하지 않아도 농기계가 계획된 궤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직선 주행하며 일정한 속도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동 경로는 곧고 정연하며 모종의 깊이도 일정하고 간격 또한 균일합니다. 이처럼 전간 작업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면서 지혜 춘경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력 위주의 농사로부터 지혜 농업으로 경험에 의존한 재배로부터 과학기술 농업으로의 전환 속에서 북도 위성항법 모내

기 보조 기술의 광범한 응용은 교재배의 정밀화 관리 수준을 절실히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과 품질 효율 제고라는 다중 목표도 효과적으로 실현해 올해 벼의 안정적이고 높은 생산량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공익 광고는 도시 정신문명 건설을 보여주는 직관적인 창구이자 전국 문명도시 건설의 중요한 선전 담체입니다. 그러나 훈촌시 여러 곳의 문명 선전 판에는 페인트가 탈색되고 선전 판면이 파손되며 모서리가 들뜨는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선전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전체 미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심 여러 구간에서 원래 색채가 선명하고 그림과 글이 정연하던 문명 선전판들이 이제는 얼룩지고 낡아서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부 선전판은 장기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대면적이 탈색되고 화면이 모호하며 보호막이 벗겨지는 등 로화 현상이 나타나 공의표와 문명 도안을 똑똑히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일부 선전판은 인위적인 충격과 훼손으로 판면이 깨지고 변형됐으며 테두리가 파손되기도 하고 일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긁힌 자국까지 남아 있습니다.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도시 문명의 명함장을 빛내기 위해 관련 직능 부문에서 순찰과 관리보호 력도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선전판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진행할 것을 호소합니다. 탈색되거나 파손되고 낡은 선전판은 제때 교체하고 락서와 잡동사니를 정리하며 방부, 보강, 청결유지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시화 관리보호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책임 구역을 세분화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선전 시설이 늘 완전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날의 훈촌시 제4중학교에서는 2025년급 학생들을 조직해 청춘의 힘으로 문명 창도, 손잡고 문명도시 건설을 주제로 한 도시건설 선전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은 문명선전, 악기 공연, 선전 수첩 발부 등 형식으로 광범한 시민 군중들에게 환경을 애호하고 문명 도시를 함께 건설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일전에 훈촌시 제6소학교에서는 합리적 식사, 건강한 성장, 2026년 전민 영양주간 및520 중국 학생 영양일 주제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문 의사를 초청해 소학생들의 성장 특성에 맞춰 합리적인 식단 배합, 식품 안전, 여름철 식사 위생 등 관련 상식을 자세히 해석했습니다. 또한 반급을 단위로 과학보급 포스터를 관람하고 영양 건강 장의서를 선독했으며 불량 식품을 거절하고 규칙적인 세끼 식사를 견지하며 건강한 식사 습관을 기를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동북지역도시축구리그가5월23일에개막됩니다장춘과연변두팀이준비중에있습니다珲春시춘화진에서천혜생태자원에의탁해산파재배를대대적으로발전시켜생태로부유를실현하고산업으로향촌을진흥시키는향촌진흥의길을넓혀가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2026동북지역도시축구리그가5월23일에시작됩니다우리성의장춘연변두대표팀은전투태세를갖추고좋은성적을내기위해철저히준비하고있습니다5월23일저녁8시장춘팀은장춘올림픽체육공원경기장홈경기에서통료팀과맞붙게됩니다개막전을잘치르고도장춘팀은아태정월훈련기지에서막바지집중훈련을전개하고있습니다팀은올해초구성된이후태주에가서3주간의강도높은합숙훈련을펼쳤습니다여러차례의연습경기를통해진영을조정하고전술을다듬었습니다선수들은전심전력으로훈련에뛰어들어최상의경기상태로조정했습니다이날같은시간에연변팀은후코트북방축구훈련기지원정경기에서후코트팀과도전하게됩니다5월20일연변대표팀은정식으로출정했는데팀은연변룡종축구구락부제대를핵심으로본토의우수한젊은선수들을선발해구성했습니다요에따르면리그전첫날에는도합4차례의대결이진행되는데다른두경기는각각할빈팀과대련팀심양팀과개서팀입니다다음소식입니다珲春시춘화진은천혜생태자원에의탁해산파재배를대대적으로발전시키고있습니다푸르게자란산파밭은산림의옥토에뿌리내려생태로부유를실현하고산업으로향촌을진흥시키는향촌진흥의길을넓혀가고있습니다춘화진은장백산동쪽기슭에자리잡고있어산림자원이풍부하고기후가서늘하고수변하며토양이비옥하고부드러워산파생장에최적의자연조건을갖추고있습니다산나물의품질을높이고특색브랜드를육성하고자춘화진에서는산파의내한특성을충분히발휘해농약과화학비료를사용하지않는자연생태방식으로재배하고있는데생산된산파는잎이두툼하고향이짙으며영양이풍부해연변지역의특색있는진귀한산나물로됐습니다작은산나물을큰산업으로발전시키고자춘화진에서는산림생태자원우세에입각해야생보호더하기인공재배의병행발전방식을견지하고원생종질자원을전력으로보호하면서특색산나물을적극육성하고있습니다현재판잎과종자판매를통한종합수익이해마다안정적으로증가하면서산파재배는흥변부민향촌발전부흥의양질부민대상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연변주소방구조국에서는그날의연변주교육국과연합으로전주종소학생나는소방꼬마위사틱톡도전대회를발기해신매체전파를단체로소방안전지식이교정에진입하고가정에융입하도록함으로써가정학교협동안전공동수호의양호한분위기를조성했습니다활동이가동된이래전주각현시교육국각학교및광범한학부모와학생들의적극적인호응을얻었습니다중소학생들은소방꼬마위사로되어틱톡플랫폼을통해생동하고재미있는형식으로소방지식을공유하고가정내안전우환을점검했으며신매체전파우세를비롯소방선전의피복면과영향력을확장하면서청소년들의책임의식과사명감을전시했습니다심사를거쳐珲春시제1실험소학교학생랑윤지와하경어가수상했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연일珲春시주택건설부문에서는교통정체해소와원활한통행확보를추진하는것으로도시도로교통질서를개선하고중점구간과통행고봉시간대의정체문제를완화해 군중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행을 절실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교통종합치리사업에 깊은 종시를 돌리고 상시화 협동협상 기제를 구축해 주택건설에서 부대시설 건설을 주도하고 교통관리 부문에서 총괄 배치하며 여러 부문에서 연합으로 관리 통제하는 사업 국면을 형성했으며 교통정체 원인을 정밀하게 연구 판단하고 힘을 합쳐 교통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서 끊어진 도로와 병목 구간 도로 연결 공사를 다그치고 주차 간선, 지선 도로의 순환 도로망을 완벽화해 주간선 도로의 차량 흐름을 분산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도로 승격을 착실히 추동해 교차로 설계를 최적화하고 횡단 통로를 보완하고 기동차와 비기동차 분리시설을 증설해 많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합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교차로의 통행 효율과 안전성을 부단히 향상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훈촌시 제3중학교 교육그룹에서는 변경국계 지켜 국토수호 문명연학으로 도시건설의 조력을 주제로 도보연학 종합실천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34km 변경선 장거리 도보를 담채로 애국주의, 국가안전, 법치, 생태, 과학기술 등 다원화 교육원소를 융합시켜 학생들이 걸으면서 의지를 연마하고 실천 속에서 교문을 넓히며 체험 속에서 정서를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번 연합 코스는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 배우성 부근 역참 등 5대 핵심 지점을 경과하고 향촌 통상구 유원광장을 연결시켜 역사 전승, 국문교육, 노동실천, 법치 선전이 일체화된 실경과당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제3중학교 교육그룹에서는 변경 연학 특색 6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깊이 파고들고 애국주의, 노동실천 등 주제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학생들의 전면 발전에 조력하고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힘을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5월 21일 길림성 개조 차량 정태 전시 예열 활동이 훈촌 방천 풍경구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독특한 외관 설계, 전문적인 성능 개조를 통해 자동차 문화와 변경 특색 문화관광 자원을 절묘하게 융합시킴으로써 전성 문화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과 연합으로 관할 구역 내 파손된 도로에 보도 블록 부설 및 경화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출행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도 하순에 들어섰지만 날씨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변덕이 심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절기에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맘때 날씨는 사람마다 포근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니까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래저래 피곤해지기 쉬운 요즘 건강까지 잃으면 안 되겠죠? 아래 상시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7도. 춘화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6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7도. 양포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7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7도. 병신,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6도. 반석,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7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7도. 영안,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7도. 밀강,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6도. 방천,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5도.